전에 벌써 you gon' pass out All in my face like you wanna start pass out 말 속지 마 bitch boy I don't waste time 예쁜 여자라도 할 말은 이따 FaceTime 그나저나 all day where the hell you at 이태원 여기에서 모이기로 해 We ain't even famous and nothing's gonna tame

0: 내가 먼저 갈게 따라오면 돼
1: 나를 모르면 다 get obsessive 아마 기억 못해 get messy 네가 누군데 problem test me but 내가 둘러보이면